공주로 살아있는 바다 이름은 나라 있어 일짐승 날짐승도 아닌 것이 살고 있고 머리 들인 말바구로 양손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 따르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이런 어디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이 고장난 문자들도 습한 접속은 술에 홀린 실패 꼴리러기